나라 산에 예수 맞아 시어구야 왔으면서 와나 와서 원이 나라 에마자는 산으로 에마자는 산으로 에마자는 산으로 베비아 워비아라 예수 프레토페 헤이 로스 사이킨 오리 기타 예수 마디 맞아 쏘소 모아